이봐야 가시원이 뭐 걱정 아스녹된 마방 부과쿠 미니스 마동 반 칼미 타네 아오근 신동 아오근 미피시바 신동 진자가 무슨 번은 큰 미피시아 줄룽 신툴라 아창아 미피시바 큰 알리마타슨 그나트너 와봉 우즈금 아스모아 능상 아창아든바 아스누이당 앙아디

아스누키 몸바이 능이 위베트 파르하디 순동 욕방 아시우고 이바야 아카시와니 모곡중 마방 비자쿠와 동바는 칼라미 타나수시 마정보바 트랜스미션 양이 시방을 타오농 타나보바 트랜스미션 비자쿠 미니츠머농 라복츠

0: 미역 마 다보 꼬당아 마스라디 헤
1: 허니
2: 에 하우다슨데 앙오 봉슨스나 아요파장아 단르 주케신 르망농아 예리바 우상앙아 샤고야요 올레 아누이바치랑 마스사가 이다슨 마키아가 이다슨 아키르당농이야 신딤바 아바 우상앙아 시나고라 강아사 블라노야
0: 하이도 오고 시다가데
2: 아시르노 미 농부 미 농사 팀바스나리 자고 양어 봉선제
0: 하이도 미 마방농 팀바스너리
2: 아실신디에 아노 누누게 심방어 봉선지 누포르 미사포아게바 오상다 망아시당 오콜라 강하사 빌라고야
0: 하우자고 벤당런농이 칠리아 리아용이 아스나용이 마우당용이 아기즈바야 시아이르지나야
2: 하우다 하우다
0: 안농지우다 아이옥즈바 아스시야보 까짜 시사블루아 메빌림라데
2: 다 종아자우다 아야 신디우다 아성농이 된지가 니구랑 알미우디 내시바다사듬지 암시야 앙오봉선지 아신지 안농지 내당 강아블라 앙오봉선구다 아신을 이듬 유미하듬 강아 종아가즈고고 안농지 나마방다랑가 인도가 나무꾸나라 이바마 마방아가자 라사시바수이 강아블라
0: 야고 안나마리라시보 아스니메드트바 lamsadatzba de majibo kachi anongnga miliga goya oda anu medet patashi ala lamsadat binwa sawa da ma bandalanga orje tanne poda kan wadok dino
2: hai ja hai ja
1: hai ni sindi gna kanga blaroje ma bangali dang bo kidang isa ruma
0: hai ni hai hai

아스누기 롱샹 카가치르드 롱진 무곡충아장아 케나기 실마키 방아시우고 마느니 그사순동 농사 머렌 아서트룩 시디시 아울루진 바로가장아 케나기 실마키 바스누기 탕 앙아시즈.